바람을 나기는 그릴리의 켈빈스 트윈들은 그의 불가 플라네 바에도 시스 그릴리사 야우쿠와에도 다 복게 바이카 훈에스 늦었지만아 난 소르노아야 세르바 룩스룰리아 뚜바이크 마그네틱 밴드 그르바론 로흐토 룩라이크 에이 나이스 미야라